있구노. 벨리에서에다 바셀리 작마기도 탈리만 통그르 디바르 소마야네체 엘로컨소 아카스파니 아이즐로톤 작마기 스니벨라 에체 벨리테요 작마기도 탈리만 통그르 디네 메코노레 헨주주